양띠꾸는 가녀가녀 잡고는 니기노 메로 맘은 안 막에 길이 아무리 하는 것도 그리 아무 가래 니네 마더 마니 그리스 그리스 그래야 내가 후렸어 봤어 Congo mero wali mucho mado mo jawa jo mo somo ni Congo ti mora ki jogi tane na wi la ti ngora ki banjo jaka no a jope umuja nyo chayo a eku no mina kuti yalte kululu Ukumwe di konesi.

아싸이 우리 가족. 클라이막스 올렸음. 예스! 예. 아. 아는 세포 메르테. 빌로지 오 메르테. 여고마 베노메. 아는 세포 베노메. 루포니 베노메. 이랩페 베노메. 베나우라 티노메. 예. 볼로로. 이니 티마라게 자게 나. 볼로로. 니 콩고 티마라게 자게 Wololo, tikin tim moragi jogin nag, achuaka achuaka, achuaka tim moragi jogin nag. Wololo, tikong tim morag, tikong pero jomadam udal ngang udasem. Iwan sa namay na udakuyu, aterere. Masha, Ika, Weka, Kanda, Kanda. Mano, who da fire would I have? Ah, who da man? Abilai!